0: 24면
1: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 24면